0: 같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. 아멘.
1: You're listening to Hope Radio Angel 4, TAWH Palau. Continue listening online at hoperadio.net.